0: 이번에는 시인 이채님의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1: 네. 아버지의 눈물, 이채.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라한 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살이더라. 오늘이 어제와 같을지라도 내일이 오늘보다 나으리란 희망으로 하루를 걸어온 길 끝에서 피곤한 밤손님을 비추는 달빛 아래 힘없이 걷는 발걸음 소리 쓴 소주잔을 기울이며 소주보다 더 쓴 것이 인생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러운 자존심을 버린 지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거운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멜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돌이라는 말로 노릇을 다 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운다.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0: 시를 듣고 있노라니 우리 아버지들이 평생 묵묵히 짊어져온 삶의 무게와 그 고독이 가슴 깊은 곳까지 아릿하게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저는 고등학생 때 아버지를 여인 아들 친구가 했던 말 아빠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된다고 했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0: 그렇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게 좋겠죠.
1: 그렇죠.
0: 네, 지나고 나서 아쉬워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1: 맞아요.
0: 네, 벌써 마지막 곡이랬네요.
1: 네.
0: 네, 서유석이 부릅니다. 가는 세월 듣겠습니다.
1: 네, 들으시겠습니다.

0: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혼자서 엄마 몫까지 해내시는 아빠들이나 아빠 역할까지 안고 살아오신 엄마들의 누구도 돌아보게 되는데요.
1: 그렇죠. 그 수고와 마음을 생각하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지요.
0: 네. 또 타국에서 살다 보니까 열연은 아니지만 그 빈자리를 따뜻하게 채워주는 고마운 어른들도 떠오르고요.
1: 맞아요. 돌아보면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분들의 다정한 온기 덕분이었겠죠.
0: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소중한 부모님과 고마운 어른들께 안부 문자나 또 전화 그렇게 마음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1: 좋죠.
0: 더불어 우리도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따뜻한 울타리가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도 같고요.
1: 좋은 생각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애청자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쉼터가 되었길 바라며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목요일 오후 6시 FM 104.7MHz, AM 1431kHz에서 방송되는 아리랑 토크쇼를 들으셨고요.
1: 또 웹사이트 www.radiohawksbay.org.nz에 들어가시면 언제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다음 주에는 한국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1: 오늘도 끝까지 청취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0: 안녕히 계십시오.